이 크기네 세개 D. 그때 D 건데 세시아지 때 때문에 이제 뭐 특허리 크기 인지라 가르겐다 커리 키닝 코스칼 특기 가르겐다 소만의 키닝 코스칼 아직 시즌 컨데지 다 근데지 커트 좀아트 대다타 컨데지 크기 인지라 가르겐다 소만의 코스칼 크기 아이 뜨더니 다시 아이스 브레이커스 미다 테 좀아트게 테컨디 리치니 엘란의 차트를 이제 테 저번 저 특히 테크니 세치 이란다 이제 크니 셀라지 CCG GS 존그 그루어 루제 그 유제 상대지 라 이제 칼로 그때 이란다 상대 이제 테크니 칼 뒤에 배고 이제 저뭐 특히 이제 넣긴 데케 특히 테르 테르가 그 해가에다 이렇게 태어나 가면 듣고 써서 그러지 내 태어나 이 거니까 사이즈 코스가를 가르겠다. 이때 when the idea 내 태다 오디오 군디라 이제 세제 좀 없으시.